0: 좋은 건 상관없어 can I, I 너랑 다 같이 I'm not my savior 내 걸어왔도 별도 그것도 내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와 싸우니 유인지
1: Est-ce que t'en as dit, House Cat? C'est ça, mes groove coverage. Cousina Mia.